0: 것이 전부 구매를 벗어서 지금까지는 자리에서 건물로당이 수도어주고 센터로 겨울을 아래로부터 수도관이 구상을 벗어서 보내가 미실이 없는 학교.
1: 아니 전부 구매받았습니다. 건물이 그리스도 빨랐으니 아스파랑 그다음에 지금은 내가 선제 눈이 뭐냐 미실이 없는 거야.
0: 없는 거라니. 미스터 거기 프로젝트로 보내는 사람이 이런 노트나라면 미스터 소프트 없는 소프트 바이크니 너 다리 꺼내 묻는 거야 보디오.
2: 사전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때문에 벗어서 계속 사람들하고
1: 말이
2: 귀한 사람을 섞어서 사전에 없는 것 같아서 대륙과 액션과 전기 꽃자리 선택